0: jen pang shabat yu tila ya ane lulu ki lang karu jen baris lau na da ane di kyaran ke ane tongbe kowa mashin baris ane shi jing do di kudu ni chue tam jay ane ngon yi zhuga tong ala song daya di ane zan ane nyugi meba sam kishan maris diba ane meba sam kishan maris da ganda chue tam jay zan ane nyugi meba ba digi ane ganda korang yuru di 코랑게 뇌네 아니 죽사나봐 코랑은 뇌네 죽어도 나다 아니 에겐 신경이 왕이다 예버지 아니 차대여래 자 근데 이번에 이르잖아 그 때는 딱 봐요 때는 딱 사실이 근데 인도 아니 우마베 아니 어처 당제 때는 딱 봐 땡지 뚜루 잠시 이뭐 윤재도 쟤네 아니 러시디 매버스 쓰기어래 뭐니 뭐도 쓰기어래 뭐니 이제 동네 동반이 세야지 동생은 때는 그거 알아요. 자 이제 이 뭐 인도 내지 우마베 동반이 손대야 돼 매를 계셔 말이에요. 그다 거인이 코랑의 뭐네다 좀 못어. 코랑의 뭐네 주게 동. 된 신이 왕이 여러 코나마도 매들 지고 다 동생이 간다 동거 세야지 땡중 된다 이야. 시기스. 어디 숨겨 알아요. 대한 좀 된데 니지네 너가리야 아니 건시 깨를 깨봐 띵지 너 띵지 깨볼래 건시 깨를 깨봐 대마지 아 저는 깨를 시 예만이 있잖아 송대하게 와다 네 깨를 깨버지나 마지버리 있어 마지버리 가렸으나 아니 쟤는 이기면 누가 와서 송해버리 좀 전에 얘기 마지버리 가렸으나 때는 중국도 와서 대송해버리 어딘데 인도 땡중기 땡지가 때는 겨우 죽어야 하래. 땡중 그 땡지를 때네. 아니 뭐 내봐 내봐. 아니 가봐 내봐. 다 송구에 봐 이리 사네. 매일 계속 시기면 누가 왔어. 그래서도 마세베 너들 럽듀자. 말해 가사 루루기 이니 독군에 뛰어가다. 다가는 시기 아니 10월 해야 한다. 럽듀기 나러리야. 다 도망구 롱마 차네. 이리 사네. 다 시럽을 리고 럽듀기 보내 시럽을 리고 그돌이야. 좀 된 데에 지금 최재 매너지면 있는 똥만이 손대야 돼 매력 계시면 있나 최재가 남자 먹고 대학 걸 매봐 최재가 남자 그러다 지금이 가자 군장기 군의 유무소다 남장을 소하게 배 최재 남자 망고지 막 숭세 대담자 있다 아니 명상 다섯째 숭두산에 그 지금 가서 그 그게 군장기 아니 군장의 초학에 간다 최신 뒤에 편윤 대등에 지금 무엇을 여대버지 이나양고 유로고 아니 민도왕의 여버지 마도 조사 매대버지 차니 영어 인도산에 아니 어쩌 탐제 민성 다섬에 있어 송대야 어디네 이말이 어디네 이말 인도 랜디파 랜디턴에 응외 마와로 써베 우마고 저랑 체다와래샤 매번 마와래서 누산에 네 매번 마와 말이 네 랑심에 버시게 마도 매번 마와 말이 센 어느 녹세니 아니 랜세브스다 견부야래. 자 이제 인도 당연하죠. 대 우마베 자 우마베 영서로게 땡중기. 그다 땡중기 땡지 숭구야래. 대 이제 조조대 다 땡에 딱성기다. 땡에 딱성기. 따위 민장성기다 땡중 참은데 우마 다 타녀들 아주 세지 미싱에 우마베 되겠다. 쎄도되는 숭구야래. 자 이제 이마 인도 산에 다 우마베 정부 세바 터도대.
1: Middle way. Particularly in chapter 24, I think it's chapter 24, we find that Nagarjuna responds to criticism of Madhyamaka's view of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Nagarjuna anticipates objections raised by Buddhist realist schools such as the Vaibhashika and Sautrantika, and who allege that the Madhyamaka's negation or rejection of intrinsic existence constitutes nihilism. Because if all things and events are, as Madhyamaka's claim, mere words, mere label and mere concepts, then

0: Series on the virtues and the drawbacks of believing in the notion of selfhood and so on. But however, Buddha has never stated anywhere in his teachings, nor did he expect that the entire people of India turn into Buddhism or turn into Buddhists. He had never even imagined or never even claimed the possibility of or demanded that all the Indian people follow the Buddhist path.
1: Oh yeah. So today you said now that is the basis of, let's say, mutual respect to among the different traditions. And in fact, I think mutual admiration. I'm Buddhist. Sometimes I describe myself as a staunch Buddhist. But so I disagree some of the views, but I respect sincerely because it worked among the humanity in the past and today and future. It immense sort of today it gives, I think, immense benefit to millions of people. So there's plenty of reason to respect, to admire, to appreciation. So that is the, I think, the proper way to develop, to promote genuine harmony among the spiritual traditions. Yeah. Tan dina ma diin da, jigdin le debe lam la ya naba ni deis, sen yi yi tekwa da doji tekwa wu, sen yi yi tekwa la ya naba sum de, nyandu yi tekwa da, rangsan yi tekwa da, shu sepe tekwa wu. Tela nyandu yi tekwa la shu guan nam ki dawa ni, sun sen de da, kazu ki shibche che na, ta nyandu yi ta dumda la shu na sa shi, ta nyandu yi dumde dawa deis. So, 마도바 예매베 체베 따와다 딱발로 쏘고 예버 따와 니스 다 풍불레 전시엔베 다 뜨지 랑어 딱바다 쏘베 제주고 직부다 군을 켜버다 전전제 아니 다 켜버 전으로 전전시 예버 따와 니 빼나 타발로 주도 통하신도 때는 매버지레스 통하신도 매지레스 풍부함다 계절 속에 당연히 풍부함다 계절 속에 용어 전부 시 두 차례로 당했어. 다 가서 우리 그게 수제 애니 차례 다 자수주와 꼭 가다 이니 그게 차제 된죽 너나 그게 찾았어. 네 참이 참이겠다. 변비 뒤처럼 재수조 사네. 이니 친중시 남산 대바다. 낭 남벌 시바니 전한 탑으로 여봐 다신. 진짜겠다. 더주 대당 아니 남 고민들 파괴 댐바시 건배. 대신은 죽도. 추신도 좀네 전에 남 건배 림기 drebu

0: Mahayana Sutra Alamkara, and also in Shantideva's text, Guide to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Bodhichara Avatara, there is a section which argues for the authenticity of Mahayana scriptures, and also in Bhava Viveka's text called Madhyamaka Hridaya, the essence of, or the heart of the middle view, where we also find similar arguments for demonstrating the authenticity of Mahayana scriptures. So it seems that perhaps because Mahayana scriptures were not so conventionally known, widely known, doubts were raised about their authenticity.
1: Chenita, Bengal Bangal Lurugi, and the Sundua, any Kashur Puge, Chanjo, Pali, Dirk and the Sunshave, Chanjo, Sudung Lam, Tesam Shigi, Komne, any Namji Truguyana, Namji Rajimbeina, Lam Tesam Shimato, Lam Susish, Mabayina. Any, Jigi Nyarang Chanju Druya, and a Namjing Chanju Druya, two Tumu and Sora Chai Guyari, two Tumu and Jigi, that two Yung Chabasimado, Sonam Sagi, two Yung Chimado, Shin, Mushi, Lamgi, Nerve, the Pesci was a Chai Luzane, dear the Devon Chagiari. Any Nine, Kashur Puge, Hamming Yam, the Mondo Chain Luzane, any, the Jubu Jin Cheney.
2: Cheny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no de jibu jun chenye, dinde ge da duzu shi shebe yi na, e
1: 대 단념도를 먹에다 가서래 용댕에게 진념업에 들어서 뭐 들어들 때에 군이 자원도 가가 차 되요. 다 시베 규들 때에는 대여할데 이내 시베 규고로 가가 차 되요. 사실 이 민주산에 주머니에디 그 란내발 계신에게 녀부터면 예배 인사 보다 사야 준비하래. 세리 시험 걸려야 랑이 균내야라 계신에게 녀부터면 가야 매도가. 사실 이 민주산에 리부 균샤승인데 아니 진짜긴 뒤수데 가족으로 그게 리부도 겨와래스. 어디 내가 더네 나는 간다 시베 균 무튼이 더대야 지다. 지금 다 진짜 더네 마 지금 삼당연도 전주 세배 되는 것 같네. 다 렉자가 난 게 이네요. 도대지리 타네만도 삼담베이나 링어 척이야래. 다 서버다 자세 척이야래. 자, 진짜 타네. 가다이니 지린디 가다 지 서베 체주시 여덟 지다. 야 서베 체주디 빨리근 되나네 송시베 대다 개덟 지 야 수구야 말해. 빨리근 송나네 여덟 지 망시를 샤네. 디베 공부를 고야 서부 신데베 지다. 디 공부디야 지 가서 그래 얇게 친다고 지금 그 창 영화 인도산에 어디네가 타네 아니 가서 그렇게 퇴신 간 줌네 간다 퇴신 삼아 차대야 퇴신 삼아 주야로 되는 인사래 자 따뜻 어디 내가 드시려다
0: if you look at the core of Nagarjuna's argument to demonstrate the authenticity of Mahayana scriptures he argues that if the path to enlightenment is only the one which is taught in the 37

0: 이제
1: 나와.
0: 가세요. 간증이야. 와라 와라 가자 간증물이.
2: 나무가
0: good night.
3: 다시 대략 남부츠 람름 셰베 게지 군주 타베토 푀기 난초 센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